0: 오렌지아이나 파이브세드 인스타 멘탱
1: 1-0-1. 1-0-1 오렌지아이나 파이브세드.
0: 9 5 3 2 2 2 cancel and zero edition. 2 3 0 6000 and cross the league at the zero 9000.
2: 6000 say again after error.
0: 크로스 더 리그 아트 아비로 9000.

0: 도착 컨트롤 에어랜드 브레이크스토 리딩 플라네베 105 디젤리드 플라네베 150 바이 브레이크 인포메이션 체크
1: 아이러 한국 324 도기 앞으로 우측 랑웨이 34라이 스피어드 비아스 1 3과 라이버 크로스 3

0: Asiana 108,
1: 리스트
0: runway 34 left approach.
1: 리즈문 내비게이션 다이렉트 지나 클리어 IDS runway 34 left approach. 아시아나 108.